0: 피시키나 물 전승 나르시거나 물 쉐히 따라시거나 물 알라하시거나 물 뉴슈르나 선자거는 길라츠나 토프라거는 시각 마발라는 물 알라하시거나 물
1: 아피슬렛신 아주는 Alkalleşten öcünü göster Türk'ün gücünü vur Allah aşkına vur Ozan Erhan ağ olsun çak Türklüğe çağ olsun